0: 라이크나봐 무슨냐고 오래자 히데자야
1: 네 티켈라 스무자바니 자바니세 생가 바마나 마다마나 마티 반다우닝 디니 그리바니세 디니 무캉기심니프랑 스가오바 가울라 저다오 방라우세 앙라볼라두 안서니 함바니 클레히세 징보 바마낭바 안서닝 함바자팅
2: angla dini dei tehi arsmadi kening tinangko angboi leining bauladu
1: dei tigala dini prangjing jamaju tilenang jamaju griban ise jini hamya jaeba ansaroni hamba jaba jabade jini kimni hamba jabase dini dakna hapsawa gribane bara muchigri